0: copy that, thank you.
1: 우선 사연자분이 전화.
0: 4. 904-1528 East Fremont Street, Auburn.
1: 우선 사연자 945 저희 번호.
0: Are they clearing?
1: Okay, from